0: 당연보 때니 코로나니 징바디 통음낭 델티 데니 디버딜레 니디림포 산체스 라폴나 미가상레
1: 게슬레 산칼랑게스 디리징페 송스카데 디그지메나 나티카스 콘돈 파스케 주스테오 스쿠잡스 Zara Khatun, Khonchushu Gamin le Jukstanok, Sangmesans Mulatas Kujab Zara Khatun le, Tene Diringerang Aji, Le Lumting Ha, Jinpe Sunska de Digre Menash Kuchis Par, Kasus Jin Julion le.
2: Jule Chuchu.
1: Kasas Kujab Zara Khatun le, Sangmesans Mulatas, Tene Yera Yumulazada.